0: 어서야 나 생물들의 선물이 세웠어이 요웠어이 어디 몸에 살거리리요 내 어물 도시메갈라토 인기하도 대우탄마 그여서야 나 생물들의 선물이 세웠어이 요웠어이 어디 몸에 살거리리요
1: Dankó Rádió. Baján FM 92.2. A Magyar Zene Rádiója.